0: 아래 쪽단 스톱 보러 와야 돼. 너로
1: 스톱 보러 와야지. 미안도야.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?
0: 디스라이크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이 아구 라 끝나.
0: 저블록 아무 아빠는 너.
1: 야, 올라 이끼 렘모 이끼 야.
0: 올라 올라 올라 먹으래. 탕안구 양 탕안구
1: 로. 니니 걔네 다 둘러.
0: 탕안 생기 양.
1: 어빠 이끼 양.
0: 이끼 간 디노 랑 타올모. 해피 버스야 양. 아빠 어디 가방 줄게 양.
1: 아빠도 양 왜 미끄러미?
0: 아빠 왜 이거 왜 클릴링 중이야?
1: 아빠 뭐양 내가 타오 양.
0: 뭐가 와 데이션에 와라 크리아 버기야 줄게 또 와라 크리아.
1: 아멘.
0: 아멘. 저 클릴링이야. 해피 버스.